0: 건 상관없어 can I, I 너랑 다 끼치 않아 my savior 내 가라와도 별도 그것도 나의 페이지 I'm past the pain 매일 나 싸우니 유인지
1: 나의 노래 쉐